성공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끝이 안 I'm a savior 내 가로와도 별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mill now sound. Una banda de K-pop líder en el mundo entero con su música y triunfando con su nuevo disco Come Over se incluye en ese nuevo trabajo de los coreanos BTS.